0: And so far as the continuum of consciousness is concerned, there is no phenomena or there is no agent whatsoever that really can bring about the cessation of that. So Nagarjuna argues that the basic mind, the innate mind, and the mental pollutants, such as the defilements, mental afflictions and so on, these are two separate things. Mental pollutants, such as the mental afflictions, they have powerful antidotes which can help eliminate and bring about eventually the end of these mental pollutants. However, so far as the innate mind, which is whose nature is clear light, is concerned, the mind, the continuum of that mind or consciousness will remain unbroken and endless. So so through this way, Nagarjuna argues that the teachings that we find in the Sanskrit tradition not only are more profound, but also they do not contradict the core teachings of the Pali tradition as formulated in the teachings of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In a sense, one could say that they elaborate further on the themes that were developed in the earlier teachings of the Buddha, and they in some sense elaborate further and give deeper and more profound and detailed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ideas that were found in the earlier tradition. And it is through this way Nagarjuna demonstrates the validity of Mahayana scriptures.
1: Tadelia nganam ji dish shudegi atrede ji shunin de mabcha chu chani ada pa sa je lamje su be khodule ya ani chama shi su sungu yare chama shin den chen long chama danger chama ani lama chama nyam nyam chama 전에 다 주면 좀 배운 것도 있잖아. 참아 시부도 주면 좀 배운 것도 있잖아. 토마 롱 참아. 덤베 다 롱송네. 인도 전에 다 롱 참아 탄 것도 있어. 될 때네 롱기 공지 장내기 캐바디 되겠다. 롱기 공지 장내 댄주 참아. 대대비 너 댄주기 다 제수 주네. 애네 랑이 줄래야 냠용 톱 등에기 라마 참아. 라마 참아 될 때네 애네 두절 안 하는 게 줄래야 다 개회 냠용 게 개회 냠용 그 개회 신자네 아니 냠용 참아 이네 다 지금 심리 앞에 내가 터비하게 그림 집에 이나 내가 소수 줄라 냠용 시켜요나 엔디네 신의 지금 심리 앞에 이 초야로 시다 심리 내가 니야 주고 여기 인자네 맞나 가사 제발 롱기 벌써 나 이제 다른 무슨 것도 없어 저거 봐 땅 가는 소리 영화를 또 소수 영화를 지금 가시오래 냠용으로 찍래 윤두 어따 냠용 삼아디냐로 소수니 냠용 삼아니 윤두 드는데 냠용 여야띠 아니 알라마 대단티 에 가서 땜베 아니 당마하게 제소다 제대한다 당마하게 제소를네 따 냠용들이 중벌이 삼베타네 아니 알라마 삼아로 통투야 알라마 삼아 통윤두 자네 드는데 알라마 다시 가서래 루어메베 체메기부 딘디슈 용데야 디 라마 코라야 다 지 땡준의 송셰베 아니 서제가 라마 야 냠시 나니 델테네 다 강사 챤데 차데야 디고 시트야 지 미르자네 델테네 땡줄이야 네바니 네바니 투야 땡줄이 루어메베 베 체메이부 지 니투야 델테네 베나데 베르샤샤나다 루루부다 슝디딜 테네 아니 간다지 떡원이 되면 라마질이야. 이 신에 다 대박계 유는자네 루루리야. 루루고 숭는 믹세게 대박계야. 나 루루고 숭는야 믹세게 대박계니 유는자네 배나 사오시로 나리야. 너무 두려운 물이야. 땡중 가서계다. 가서계 제가 타타다 제외. 이니 런신 떡원이. 이니 라왕을 건는 덤벌쟁에 그 덤바 숭는 배 샤다면 되겠다. 나주 나이 무야리. 디니 사와시르군 주텔이야 덤베거진 덤베거네 찬자야 텔이야 에네 자와 투지신 비 샹왕도 소는 타네 에네 두지기 친지로가 따와세야리야 에네 마노의 따와등에 비 시럽 담에 바쳐로 차차로 소는자네 에네 뭐나 타네 덤베디 뱅고하고 루루기 딘디 지금 원에 다 떠유르자네 아제 다 덤베거리지 맨다샤샤 삼 자행구도 와 사진에 이르자네 에네 가서 덤베 숭베 룽 어다 디들이야 에네 가수를 그게 내고도 더더군 더더 주어서 밀

0: 아니 이지 쉐벌 준도 먹고 도대야지 그래 봐야 돼 개화 상민은 도대야지 용비하래 양지 가서를 그게 세미 네거든데 세미 님주든데 네거 용비하래 사진에 이마 인도산에 이루도 샤바 있네 대부 용비하 말해 사진에 이마 인도산에 다 아 되게 안 달라 이야기 박자 먹고 찍 다 박자 세도 저기 있는 데 박자 90 내가 좀 저기 와봐 서서 박자 90 차 있는 산에 다 왜 가서 그래 지사한다 근신남 시사야 지금 코랑 올 루머 때 그들이네 그게 내 등에 시기 다 어떤데 이게 아 근신남 시사야 지 시안이 다 네 강사게 천실부터 뒤셔요 강사사야 모두도 들으셔요 자 이제 이 뭐 이 산에 왜니 근신남 시다 아니 미국 근신남이네 나만 내린 집에 이네 가다 뉴이체 대단한 남시 초주네 뭐 남시 초계시리
1: So among the mind-only school, there is one particular branch known as the followers of the scripture, mind-only school. So relating this discussion back to our original inquiry, which is what is the exact nature of person or the self? So according to this school of this branch of mind-only school, given that they find, as a Buddhist, they would of course reject the notion of a self or an eternal principle that is independent of mind and body, physical and mental aggregates. Yet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e need to be able to identify a person, the existence of person or self. So, yet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at if one identifies the self or the person with the mental, the sixth mental consciousness, then there are occasions when it is very difficult to posit the existence of person. For example, there are various stages in one's meditative practice where at a certain point in one's meditative absorption, one attains a state of non-mentation or a state devoid of any consciousness. So therefore, the mind-only school, the followers of the mind-only school argue that one cannot identify a person or the self with the sixth mental consciousness. What is required is a more stable faculty, and this faculty also must serve as the repository of all the propensities that we spoke about earlier. And therefore, they posit the concept of alayana vijnana, the foundational consciousness, or the literally translation, the mind, the basis of all. And this foundational consciousness is thought to be in its own nature totally neutral, and it also is the repository of all the propensities that naturally exist in the person, and it's the grasping at this foundational consciousness as the identity, true identity of the person what is called the diluted mental consciousness. So with these two, in addition to these two, they therefore enumerate eight different classes of consciousness.
0: Da dene ma kare ngore da umo ba That the name Umawe, any Shijing Makoma Jay Luzane, and a Chut Hamje, any Moni Modubasia, there any Tantabo on the Shin, Chut Moni Modubasia, Dandi, Cheria, Desen Cheche, any Moni Modulu, then so together, Castle Tumumumi with Moni Modus Jigtan and Shem Nuguba. She's a Tamjalo. Any money you modu basa ada di gane, eh kompo jahin buyare. Di ini mereka jemare. Kalau kanda kasih urip ke korang ke dulu je. Ini mana jole ya tak kanda si tanding mana ya bawa solat tak? Di susu sih muda tak? Oh, tanya lah. 제가 간다 아니 너디 아데 시싱 너디는 숭샤바디디 보랑에 좀 더도 딱 대야 지 시싱 못 받다고 대한 지대 타니가 원도 가서다 풍금 뛰지기 배추 남남자 망고 실험 대해서 뭐 남자 무슨 저기 대다장 아니 지대 타니도 인디 세네 대한 답을 못 주고 인스는 송윤주 자네 따오 가다 가실 전다고 잡아 자세 연구 아래 다 지는데 중지 다시 막 하면 좋으래 다 넘리베 이니 샤데야들 다 견신 뭐 아래 견 가야를 슬라바이나 아니 결항게 치 송월이야 지기다 상당에 라 미네 차단해야 되리 결항게 지니 실을 던져 볼까베 아니 전력이 최지 담이 되기 팽기 연아야 결항게 용월이야 거두고 용 먹고 있는 거 디두기 용 용한데 버리기 곧 디두 차 되게 요래 아니 될래야 아니 결항가다 순진이 이런 거 때코는 이때 관배 결항게 아니 가서 우리 디두기 단 용차 대봐 근데 들려야 아니 차단 그래서 가두고도 와 상당히 좋아 아니네 결항게 아니 송아래 당연히 뒤집지 대네 림바지글이야 우마베 나라 아니 치든 미시바 넘지베 따와디 최지 담에 라과질의 셰시 순진 이동이 대코는 최지 담에 라과를 셰시 대당라 아니 넘베 드네야 섭두치니 아니 송어시도 전도 못 주고 섭도 마세베 짐바테야 담을 못 주고 그래 셰니 송야 직제 다 우마보 룩지기 아니 치 송어다 난 짐바 그게 이와 마치로 셰니 니가로 가다 아니 니가 쇼르베 딱 가다 치 송어 치를 전주고 막아 치 전주고 샤 이 견점 누가 아 치디 샘잠베 샘잠바다 내저저 우머랑 유베 치리 전주 뭐 주버 세대아디 치준 딱전 자니다 그게 많이 베 인사 단디 수진 초지 참이 이모 인도 산에 된데가 산에 자 인도 산에 거 니 좀 해 봐 차체 아니 연아 니 거 봐 치 시풀 샤바 인도 산에 그 아니 자인 많이 봐 인도 다 매버 산에다 자인데 봐 뒤지 그래 에 개제 딱봐 뒤지 해 봐 이나 난 짐벌 샤샤나야 거 Zibakiji Chami, Shana Devoya Mari, called Gul Denny Shagore, Chisun, Charlotte Denny, Charge Yavan Nursing, Charlotte Denny Shagwa Nursing, Jenny, Chatumor Denny, Charge Shaman Ulla Denny Shagwa Nursing, Nan Zimbatea, Gun Tuni on the Vishinizane, Zibakiji Chami Gumari, the name by Induzane, Gun Tubi Denny, Casola Shagwa, Jimba Induzane, Chidun Chodia, the Charge Charlotte Denny, Tawaji, Yoncho Dawas, the name Induzane, Chidunda, Nan Zimbanigalo, 연애 연념 매년 매년을 봐서 저 드린 인도 뒤 여와 체크 좀 민도스 근데 가다 연이 조조 지금 진바 가서 다 일류 때문에 지 뒤도 소화 영대 발이야 아니 거기서 그게 차단 게 뭐야 년부 뒤 년부 때야로 믹스미 누가 왔어 뒤 내가 저 정서래 어 드린 그 탄에 전에 다 최대 저 원이 주변 동아 세야게 다와지 손님 뭐야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the matter, and the objective world of external reality. For example, one of the texts belonging to the Perfection of Wisdom class is the 100,000 verses on Perfection of Wisdom, in which we read explicit the qualifying term that things and event do not exist in the ultimate sense or on the ultimate level. So this qualifying expression on the ultimate level or ultimately is explicitly foun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itself. Therefore, the Madhyamaka school maintained tha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re literal and by their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do not possess any intrinsic reality does not imply that nothing exists,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non-existen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se scriptures. And And furthermore, they argue that the mind-only school's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is flawed because they make unnecessary discrimination between the nature of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and also the nature of reality of the internal consciousness or mind. And although as a result of reflecting up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jec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material world, one can reduce the force of strong attachment and aversion to the external objects. But given that they do not extend the same argument to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and they have simply no effective method of addressing and overcoming attachments that are directed towards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such as experience of joy, unhappiness, sadness, and so pleasure, and so on. And within the Madhyamaka school, there are, of course, some who go to some extent with the Chittamatra school's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the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but they feel that the same argu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world of internal experience as well. These are known as the Yogacara Madhyamaka school. However, other Madhyamaka school, they feel that discriminate between the, insofar as understanding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is concerned, there's making a discrimination between the nature of the external world and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is unhelpful. One must,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reality, one must negate intrinsic existence equally and categorically. And so they argue that one of the underlying premises for the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is their belief that the no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presupposes a notion of indivisible atom or indivisible particles, which must be the ultimate constitutive elemental kind of matter, which then acts as a basis and then can explain the reality of the objective world. And since they argue that the concept of this indivisible atom is untenable, therefore one must also reject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material world. So the Madhyamakas argue that one can use the same argument to negate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of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s well, because in order to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consciousness or mind, one must also presuppose the possibility of believing in some kind of indivisible moment of consciousness, a moment of cognition. However, cognition and consciousness and subject can only be made sense in terms of a continuum of cognition, in terms of a process. And therefore, given that it is only on the basis of a process or a continuum that one can conceive, have the concept of cognition or consciousness, therefore even the intern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cognition is also devoid of substantial reality. And furthermore, by extending this reasoning across categorically, both across the world of external world of matter and intern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cognition, the Madhyamakas argue that one will be able to undermine the basis for the arisals of attachment, both to the external world and at the same time to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s well.
0: Korang ngoyo tingne dambabe tu suru chigi.
1: So when you reflect upon this Madhyamaka idea of how all things and events, all phenomena are devoid of a substantial existence, substantial reality, then this idea will have an impact upon your sort of emotional sort of engagement with the objects, thus will decrease the force of your attachment or aversion to the world.
0: That then the umwe da gigen chomo ene bango pa lu ju gi da sa ji tu gi ru na lo le ya ene lo be san je jang da lo be leng de je da ene o nge la aryan de wa re aryan de wa san je jang ene leng de je ene kuzme gi da gi ru ene da wa ta pa shen ya da lo be ma dang gi ba ene jishaja shenyi la soba tene ge da ganda lo lu jang wa de mengu ji da ye ba re lu ru sai ji tu yu che da de na lo ne shung chem zeng ge da an de da sa chi san da o ene ta jo lo bu wu yo ina chen da ganda de na ne da da de ne ge da ka so de ge sai ji tu be mengu ye ba na ne da sa wa shi ru ge ma ko mo ma zhen yu de san ne So, when you reflect upon this Madhyamaka idea of how all things and events, all phenomena are devoid of substantial existence, substantial reality, then this idea will have an impact upon your emotional sort of engagement with the objects, thus will decrease the force of your attachment or aversion to the world. Lo bin leng deng ge kwan rang ge, ene gi gi nam ra shi ba di, ene kang sa ge sen shi de shi, lo bin leng deng sung ge ya de. Sa di de yin ba yin de sa ne, ene su su shi da nang ge da chue kang dan jie ji ge sa ma de, ta nye do rang zi she ji mi shing ge di ge si yin de sa ne, rang zi na wo de di lo yin ba de, rang zi na wo de di chue yin ba de, chue shi ba sung ge ya de. Lo bin leng deng ge rang zi she ji she ba yin de sa ne, ta nye do rang zi di she ji she ba yin de sa ne, ene rang zi na wo de di, 모초에 시바 송고 연아리 딘데 인디 최전 소소 주지 참아 튼난도 다 용기야마 니니 바라리야 바다 니기 타네 애니 캐바지 타는 것도 와 딘데 인바 인디 자네 다 조조도 다가르샤 타녀도 랑제 셰지 시겐시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타녀도 랑제 미싱이 되기 애니 산제 장게 마치 가서 그래 자아시로군 저마 껴인도 자네 조 태외관에마 송샤바시 자아시로 랑게 태와 조 송고야 아래 다지 텐시 시브람에 송아 가다 태와 땡자 송되겠지 순진부드랑 송되겠지 산제 장게 고바 다가라는 시신에 마 송되겠지 사다 랭댕기 에디 저버시로 좀 그돌라 다지 텐시도 마 자네 송되버지 뭐 그정 되기도 와 자 딘데기에다 타네 에네 타네 찌글이야다 처신에 그게 텐시 텐시 때에 에네 가서 그게 랑산 나와도 되디 머트에 시에베 추순 세메 드베 에네 텐시 드리송네 달라 랑규탐 랑 텐시 사지 아다 추순 랑도 드베 에네 가서 그랬다 텐시 드리송대야 좀 이르잖아 근데 시에겐 때라 나 낭세기 에네 랑규기 텐시 시에시네 우머 랑규가 사지 에네 타녀도 랑스 시에기 미시베체 에네 조 담이 드비르잖아 순진권에 조마 두명이 되라 탱주어서 시시 근데 다 세세기 마 랭랭기 다 산제장이 바라리아 파소 바라시님도 산제장을 랭랭기 껴 그게 파마나셔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여나 아니 러블 랭랭기 타이도 다 세기 시기 없이 아니 산제장도 산제장 타이도 다 세기 미싱이지 진짜 반대는 나와라한다 다녀서 세지 미시버디 루루공부 터도되다 디레 센에는 샌드위치는 게요 제자다 러면 랭랭게 야마 기루 아니 러면 가디 가래 러면 산지 이시르베 센다 두네 마체니 아니야 이시니부 레다 이시니부 센이 에노 어떤 마체니야 랭랭게 젠랑게 우마바 타녀도 라서 세지 생애기 되잖아 그렇지 아니 타녀도 라서 세지 미싱이겠다 대세 산재장, 나와 차고, 시호라, 다 지체바, 뒤로 직전에, 다 오면 태란이 세도 송인데.
1: So,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Buddhapalita, Ashvaghosh, Bhavaviveka, Chandrakirti, Matankiva and Nagabodh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such as Buddhapalita, Bhavaviveka and Chandrakirti. Buddhapalita wrote a highly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and his commentary carried the same name of the author. It was called Buddhapalita. And later, Bhavaviveka wrote another commentary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called The Lamp of Wisdom, in which he then critically examined some aspects of Buddhapalita's reading of Nagarjuna and criticized them, which were then defended. Sorry, Buddhapalita. Buddhapalita's commentary was criticized by Bhavaviveka, and later, in defense of Buddhapalita's reading, Chandrakirti wrote an influential commentary called Prasanapada, the Clear Words, which is a commentary on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in which Chandrakirti defended the Prasangika's reading and. And if you, when you read Chandrakirti's Prasanapada very closely and carefully, we will then begin to see that there is actually a fundamental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Nagarjuna's thought by Buddhapalita on the one hand and Bhavaviveka on the other. And one of the principal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eading were whether or not one accepts the notion of commonly appearing objects and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for two parties in a dispute to have a kind of a shared perception of the object under investigation, the perceptions of valid cognitions of which are both valid in the equally in the equal understanding. And this was rejected by Chandrakirti, and this was accepted by Bhava Viveka. And so when you read carefully Bhava Viveka's own commentary and also in relation to Chandrakirti's critique of it, one thing that becomes very clear i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hilosophical difference in the two standpoints. It seems that the Bhava Viveka, although accepting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yet accepts that a degree of intrinsicality can be accorded to things and events. For example, Bhava Viveka seems to maintain that although person or the self is a mental construct contingent upon the physical and mental aggregates of an individual, but at the same time, in the final analysis, if one were to search for the true referent of the term person or the self, one should be able to find something that is has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For example, in Bhava Viveka's own writing, he identifies, he singles out mental consciousness as being the true person that can be found in the final analysis. So what comes through this is the distinction that Bhava Viveka's school accepts some notion of intrinsic existence, some degree of objectivity and some notion of intrinsicality to things and events, whereas Chandrakirti and the Buddhapalita's school rejects even the notion of intrinsicality even on the conventional level. So from this we see that amongst Nagarjuna's disciples or commentators, there are two principal camps, which then came to be known as the Svatrantika school of Madhyamaka and Prasangika Madhyamaka school. And given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mps, it is also reflected in the methodology these two school followers of these two schools use, apply in establishing their understanding of emptiness. For example, just as it is the case in Nagarjuna's own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in Chandrakirti and Buddhapalita's writings, the most dominant form of argumentation that is used is not syllogism, but rather what is known as the consequentialist reasoning, which operates like a reductio absurdum, showing internal inconsistencies between the opponent's views, whereas in the writings of Bhava Viveka and his followers, a more dominant approach is to present a syllogistic style of argument. So we see that not only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philosophical standpoints, but also this difference is reflected in the methodology that is preferred by the two camps. So, and therefore these two schools can be known as the Svatrantika school, which means autonomous school, because they accept autonomous syllogism or autonomous reasoning, and Prasangika school, which means the consequentialist school, because they prefer the consequentialist style of argumentation. And so Bhava Viveka's school is then later upheld by such masters as Dhyanagarbha and so on, whereas the Buddhapalita school is upheld by masters such as Buddhapalita himself, Chandrakirti and Shantideva and so on.
0: Mm. 아들이기 아 자아시로기 랍지 당고 아 달레머이 셴네미 사기 샤바마 껴인도 사네 아니 자아시로기다 다 달리께와 셴네께와 니글께와 주밀께와 탐제도 다 유튜 좀더 간동어도 잡아 있네요 때는 요 말이 셴네 타전 아 까시도 사네 다 다도 사네 자원이 되면 돼 자원에 저 깨워지 니야 내버셔 다 드림이 되는 산재장이 디반 잡을 게 있는 깨워 줘 봐. 타녀성도 줘 봐. 깨워 줘 봐. 타녀성도 줘 봐. 사실. 깨워서야 돼. 타녀성 그래 마도 낭성 창성식이 타녀성이 깨워 줘 줄에 마도 다른 전이 깨야 말이야. 다른 전이야 요 말이야. 전에 다른 전이 깨워면 어디 싸우시려고 타죠. 일단 내려야만은 깨워는 무엇보다 편현적이 왜 이렇게 가려서는 깨워서야 돼. 타녀성이 깨워 줄이 있어. 대신도 안다 되게 랍시리하고 랍시 그윤 잡아 있나요? 친구들이 안다 부드벌이도 시실이야. 아사 뭐 얘기 좀나 뒤니 샤베 초기 때네 딱에 지차. 진짜 최강도 강이나요? 뭐 코란 게 단등네 신시시 조주 유하나? 제가 샤는 집을 마도 때네 딱 와는 거 봐. 자상가 최강도 강이네 때네 딱 와 레스네 딱 때네 딱 와 마도 조주 매버 되게 코란 단등네 신시시 조주 매버 되게 싸워 차려 이제. 근데 이거 타녀들하고 세지 매시면 되게 싸워 차려.
1: The fact that Buddhapalita did not accept, does not accept the concept of intrinsic reality or intrinsic nature, even on the conventional level, is very evident by reading his own commentary. For example, when commenting on the passage in Mula Madhyamaka Karika,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of Nagarjuna, which negates the fourfold modes of coming into being, such as the self-production and production from the other and so on. Buddhapalita makes an observation that if we subject the notion of origination to a critical analysis, then the concept of origination becomes untenable. Yet, since things do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auses and conditions, since things do have origination, and therefore we can only understand the notion of origination or coming into being on the conventional level. So this is very explicitly stated in Buddhapalita's commentary on that passage. And also in Buddhapalita's text, somewhere we read it, I don't remember the exact chapter where this passage is found, but there Buddhapalita writes that if things and events exist by means of objective intrinsic nature, then it is sufficient to simply accept that as their, you know, as their being. Why is it then necessary to posit their identity and existence in relation to other things? There is no need for dependence. And the fact that things and events can only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or in dependence upon other factors suggests that they are devoid of, they do not exist by means of some kind of intrinsic objective reality.
0: Lengdengi, any shengi tanya to shengi shengi bari. Tashi, luru ki tashi chani. Kyao kashab di nangi shengi di tanya to da pechi. 세지시기하래, 그봐 세지 타녀도 세지시고 의미도 다 숨겨하래. 사실은 이번 인도 산에 캐바지 도용도 와. 아,但 근데 반대 나와 잡에 우물 주변 나리야, 텐이 텐이 돈 직전도스. 대코나 이다 아자자데 직전도 있나야? 남바 둔지, 근데 산은 니야 요마리스, 그래 강사도. 그봐 타 둔도 산 인도 산은 니야 요마리스. 남도 매바도 아자자데 꼭 타녀도 예. 타 듣는 자는 니야 싸우는 여말이 있습니다. 나와 타녀도 랑세베도 숨고 여말이.
1: And also it is evident from Bhava Viveka's writing that amongst the four modes of origination, he does accept, at least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 origination of things from other causes which are distinct from themselves. And also if you look at Chantakirti's writings, he explicitly states, for example, in the Madhyamaka Avatara,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supplement to the fundamentals of middle way, where he writes that not only such as the person do not exist if you subject through critical analysis in the ultimate, on the ultimate level, even in, on the conventional level, if you subject the notion of person to the sevenfold analysis, it is not findable. So this indicates that so far as the notion of intrinsic nature is concerned or intrinsic existence is concerned, Chantakriti rejects this even on the conventional level as well.
0: And also,
1: if you look at Bhava Viveka and such as his followers, Shantarakshitas and so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qualifying term, the things and events do not exist on the ultimate level, how do they understand this notion of ultimacy? It is also quite clear that they understand the ultimacy in relation to the wisdom analyzing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In contrast, in Chantakriti's Madhyamaka Avatara,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Chantakriti explicitly states that not only the subject,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experience or the agent that undergoes the experience of pain and pleasure and so on, and also his objects of experience, all of these, when you subject them to critical analysis by means of the sevenfold reasoning, then none of them are tenable, none of them can be found. And what this indicates is that all things and events, including one's own self, it is very clear that they are all devoid of any intrinsic nature or intrinsic reality. And also this suggests that none of them exist by means of some kind of objective reality, some kind of a status which they possess in their own accord. Yet this does not imply that they do not exist at all. They do exist. And the question is, in what sense can we say they exist? In what sense they do exist? And then Chantakriti responds to this by saying that we can understand their existential status, their existence, only by means of the power of convention, the power of conventional reality. And therefore, this notion of this concept of some kind of objective existence in their own accord, things and events possessing some kind of existence in their own accord, is a false understanding, and the negation of that constitutes the final understanding of emptiness.
0: Okay. Ludu Rani, the Tawashiro, and the Pajarabi Nishibi, Rabi Nishibi, and all the Tanya, the Tanya, the Rangzan, the Gengi, any Munene, the Chetanjin, Mingsam, Dazam Race, Dogbet Dazam, Sene, any Muni to the Tong, and I've been Mingsam Dazam Sene, Shabi, and Dandi. Better, means some shimato turn man, any chatter in the way. Any good damn you do, you are. 때는 그 땅은 차다월 차다두기월 자 드리기 뭐 인도산에 다 드리기 아니 우마발이야 다 태용에 겨 팡샤바 뒤에들이야 아니 루루기 랑 가르쳐 버렸어나 다인데 혈안게 있는 동배 고와 마시브레스 아니 시징은 또 되거든요 최담제 있는 원이 주변 땅을 손대야 돼 아니 전에 뉴기 매버서 뭐 계셔 말이스 봐 아니 매서 삼 계셔 말이 다 간다 최 담제 전에 뉴기 매더버 되기 아니 간다 코랑 유루디 코랑게 뭐네 아니 조사나 봐 코랑 뭐네 주마도 간다 아니 된 신경 왕이다 예버지 아니 차대요래 자 드디어 이번 일을 사는 거 때는 딱 봐요 때는 딱 사실이 드디어 인도 아니 우마베 아니 어최 당제 때는 딱 봐 땐지 뚜루 잠시 이모 윤세도 전에 아니 러시지 매버스 쓰기요래 뭐니 뭐도 쓰기요래 뭐니 주로 똥에 똥만이 써야 돼 동생은 때는 벽이요래 자 드디어 이번 인도 내기 우마베 똥만이 손대야 돼 매력해져 말이스 그다 코인이 코랑의 면에다 주무소 코랑의 면에 두게 똥겐 신경 왕이 이어 코나마도 매듭을 찍어 다 도세니 간다 똥과 써야지 땡중을 된다리야 시기유스 어디 숨겨야 대한 좀된데 니기에니 너가리야 아니 건시 깨는 깨봐 띵지 너 띵지 깨볼래 건시 깨는 깨봐 대마기 아 달라 깨어는 시 예만 인생 송대하거다 깨래 깨버지이나 마지버리지 마지버리 가려서는 아니 쟤는 이 주문도 와서 송해버리 좀 전에 얘기 마지버리 가려서는 때는 중국도 와서 대송해버리 어딘데 인류 땐중기 땐세다 때는 겨우매고 죽고요 아래 땐중기 땐세다 때는 아니 뭐에 나봐 나봐 아니 가봐 나봐 다 송구해봐 인류 산에 매력까지 시기면도 와서 대성도 마세베 너들럽듀들 말해 가사 루루기 독군에 뛰어가다 다가는 신기 얘는 시월해야 한다 럽듀기 날아올리야 다 돈망구 롱마 차안에 윤리산에 다 시럽을 리우크 럽듀기 보내 시럽을 리우크 돌리야 좀 된대기 돈망구 중에 롱마 차안에 손 윤리산에 좀 된대기 그냥 타녀도 저기 다 자지 재갱기 가다 자지 팬의 여정에게 최생의 남자들만 14호였어. 대송사례 죽을때 넘도 경연데 대다장 아니 민성 다섯에 죄송대야지. 나가는 시기 시진 너네 그로리야 자샤네 저기 최생 매력심에 있는 똥만이 송대야지 매력심에 있나? 최생의 남자 먹고 대학으로 내봐. 최생의 남자 그다지니 가자 군장기 군인 유무소다 남장을 소하게 배 최장 남자 마구지 마 숭세 대담자에 대한 명상 다섯째 숭인두산에 그 지금 가수로 그게 군장기 아니 군장기 소하게 간다 배 최장 뒤에 편윤 뒤에 되는 지금 무엇이 여대버지 이나양 그 유로고 아니 민국왕 여버지 마도 조사 매대버지 차니 영어 인도산에 이런 어처 담제 명성 다섯 명 있어 송대야 어디에 임발이 어디에 임발 인도 랜디파 랜디턴에 누가 마와라 소배 우마와 저랑 쳐다와라샤 매번 마와라서 인도산에 네 매번 마와 말이 네 런시마 그 시기 말이 매번 마와 말이 센 어느 누구세니 아니 랜세브시다 견주야래 자 이제 인도 땅 안에서 때 우마베 자 우마와 영서로게 땡중기 그다 땡중기 땡지 송구야래 때 이제 조조대 다 때는 딱 삼겠다. 때는 딱 삼기. 따위 민장 삼기다. 땡중 참은데 뭐 타녀들 아주 세지 미싱이 우마베 되겠다. 쎄들은 숨겨야래. 자, 드레 이마 인도산에 다 우마베 정구 쉐바 터두디.
1: Middle way, particularly in chapter 24, I think it's chapter 24, we find that Nagarjuna responds to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Of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Nagarjuna anticipates objections raised by Buddhist realist schools such as the Vaibhashika and Sautrantika, and who allege that the Madhyamaka's negation or rejection of intrinsic existence constitutes nihilism, because if all things and events are, as Madhyamaka's claim, mere words, mere label, and mere concepts, then mere term or mere labels, then nothing really exists. And if that is the case, then there is no ground for all kind of activities such as the spiritual activities and so on. So to this objection of Madhyamaka's view being nihilistic, Nagarjuna responds to them very explicitly and very clearly that arguing that such understanding or such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being nihilistic derives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emptiness. He argues that by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we do not imply non-existence of all things. But the fact that things cannot be found to exist when critically subjected to analysis does not entail that they do not exist at all. What it entails is that they do not possess the intrinsic reality that we originally thought them to possess. So, yet at the same time, we maintain that things and events do exist. And what kind of existential status is that? Nagarjuna argues that that existential status can only be understood in term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dependent, and the identity of things and events is also a dependent designation. So Nagarjuna shows that how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dependent origination, we use that, Madhyamakas use that as the premise to then demonstrate that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And so the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the true understanding of the Madhyamaka's theory of emptiness or doctrine of emptiness must be in terms of understanding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here we also find substantiation for this point in the sutra itself. For example, in the Samadhiraja Sutra, the king of meditative concentration, in this sutra, we read a passage where Buddha states that whatever comes into being by dependence upon other conditions is devoid of substantial origination or intrinsic origination, and such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intrinsic nature and so on. Similarly, we find similar passages in Nagarjuna's compendium of sutras, and particularly in Shantideva's Shiksha Samuja compendium of deeds, where in the chapter on wisdom, we find Shantideva first enumerating the whole range of taxonomy of reality, which is found in the Buddhist text, and then there's a tremendous number of citations from the sutras on these taxonomy of reality as found in the Buddhist scriptures. And then the chapter culminates by pointing out that all of these are mere labels, mere terms, and so on. So the point I'm making is this, that if things and events do not exist, then we cannot make sense of the extensive lists that are enumerate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There's a huge list of taxonomy of reality, which includes the five aggregates,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nd so on. So all of these great lists of the taxonomy are include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o if Madhyamaka's, if the doctrine of emptiness and denies their reality, there is simply no point in giving these long lists. So what is being suggested here is that they do exist, but they exist and can be understood only in terms of dependent origination. So what Nagarjuna is making the point is that a correct understanding of emptiness must take place where emptiness is understood in term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dependent origination is understood in terms of emptiness. And the dependent origination here refers to the subtle level of meaning of dependent origination, where dependence is understood not so much in terms of dependence upon causes and conditions, but rather upon dependence upon the designation and the labels and so on.
0: That is, that under the kansa dami rakwa shaya ne song chi ta de chi ta me cham shaya bo de ya ta chi ga nan zo la de dang de ba de ye dang de da chi ga zo na na shi yo ma de sa chi shi bu zhu yu duo yi ne de tham zhe lo ge de ne yo ma zan shi go ma ba sa da de ho de de bi ne nyo de me nyo de shi de ge ye ne yo de de tham zhe lo yo da ye bi da de ma de de 다 펜누스 디기어 탐적이 제일 시거래 따이네 지 여당한테 지금 사실 저거한테 따데 과도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레그미 레가 소스도 와 이거 돈도 인데 자원 주민에 자원 주민에 또 센터 정기 인데 니년에 기부도 다 다고 말해야 재산가 딱 그 녀들이 가도 버렸을라나 녀들이 가서 주부디 좀 된대게 양디 띵지 제면 너 임이다 예 지된다 띵지 검제장스 대니 다든 두시 지금이 시사디. 제노다 띵인지 고면하고 지 차 준비 제하고 서로 나도 먹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거 하도록 하잖아. 순간다 차 아니 지 검례 저 하루든 내 검제사 지어야되디. 이네 티 다 차당 그 싸워디 등진 투되게 하래. 다다 등진이야. 이네 다 님부 디디 제통문도 와. 알아? 집안을 하고 미아서로 그런 미세기 동립동배 수능 하르샤와서야 된다기 때문에 아니 사생님이 하여는 조금 그냥 죽는다 된지는 누구를 마다 시행 하고 마다 나창에 된지는 누구면 누가 알아 된지 때문에 뭐시네 된지 문제가 쌓였다고 요즘에 저러시도 시기도 와 자 근데 이번 인도산에 다 간다 자와 독서디 나란즈 차단디 매부소국이라 그래 차단 매버서야 알아야 차단 매버를 줄지스 렘니 차단 매버 쳐고야 말이야 단로는 겨와자니 빼나지 텁지 쇼알아야 랑집은 진비 진진 매버서야 알아야 대다 즉단 진단 겨와서 걸어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자 인대배 신진지 겁나 시장의 신진지 로수수심의 쇠기 랑 타치도 배 집은 진비 진진고 수충도 되게요 아래 다가는 신기 등생글로 달려야 미다고 공별로 그제게 그게 군지치를 침비 최기 코다 진단계와 인등에게 등생글로 수송주야 그래. 다 되는 신체니 차당이 싸워놓고 등생을 투대되잖아. 그 등생 매바 차야래야 그 등생당 진단계의 로직 싸도 죽 싸도 뛰 뛰어버들로 군지 땜배 타네. 이니 등생을 이제 뭐 주주 마다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인도, 나란서다 차단글로, 마지 공기, 유텔라야, 샹당 컨디스도와. 차단 깨면 내가 불러 유텔라 샹당 컨디스도와. 딱 띵어서 심주셔오래. 띵 심주셔나, 차단 마지면 내가 불러야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딩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내 텔라야 앞에, 지금 땡카르 진대로 지금 해제 여말해. 다 차단 깨면 내가 불러? 철유다 등유달아야 전등네 댐배 이동 지다 댐배 이동 용지게 쑥 타고 지게 다 가서 르패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지도 차원내신 지게 지도 차원내신 르파지 신주로 쑥 전부 지대버지 이 패지가 아주 시트야래 다 니상 당원다 다 니상 당나 야 다 동반이 고민하시는데 다 내가 하시도 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시도 와
1: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 way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a simple point. That is that the way in which we perceive things and events to be does not really accord with the way things really are.